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9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25호 태풍 두지안을 동반한 기록적인 폭우로 지바현과 카나가와현에서는 토사재해와 강의 범람에 의한 침수 피해가 잇따라 지금까지 10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태풍 25호를 동반한 기록적인 폭우로 지바현에서는 가모가와시에서 주택에 토사가 흘러들어 연락이 두절된 70대 남성의 사망이 23일에 추가로 확인돼 현내에서 사망자는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나가라마치에서는 차를 운전 중에 무너진 토사에 휩쓸린 것으로 보이는 70대 남성이 실종됐으며 가모가와시에서도 한 명이 실종돼 경찰과 소방이 수색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나가와현에서는 미우라시에서 1명, 요코스카시에서 2명이 사망해 현내에서 사망자는 3명입니다. 이 밖에 미우라시와 요코스카시에서 토사가 흘러든 아파트나 주택에 20대 여성과 70대 여성 2명이 실종돼 수색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이 폭우로 토사재해와 하천 범람에 의한 주택 피해도 잇따라 23일 오후 6시 반까지 지바현에서는 625채, 가나가와현에서는 8채, 모두 630여 채의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또 제방이 무너진 지바현의 기타 임바누마 주변에서는 논이나 건물의 침수 피해가 나오고 있어 현은 제방의 복구 공사를 서두를 방침입니다.
1: 국빈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저녁, 일본 시간으로 24일 아침 전용기로 수도 워싱턴 근교의 미군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기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영접하는 이례적인 대응이 취해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에는 백악관에서 환영식이 열리며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밤에는 만찬회가 열립니다. 시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3년 만이며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올해 들어서는 5월에 베이징에서 열린 후 두 번째가 됩니다. 회담의 주요한 의제 가운데 경제 무역 분야에서는 오는 11월에 기한이 다가오는 무역 마찰의 휴전의 연장과 관세 인하 등에 대해 논의가 벌어질 전망입니다. 또 중국이 강하게 반대해온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무기 매각과 미국이 경제 제재로 압력을 강화하는 이란에 대한 대응 등에서도 어떠한 협상이 이루어질지가 주목됩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안전성이 논의되고 있는 AI를 둘러싼 대화의 틀 구축도 초점입니다.
0: 23일 밤 전일본 공수의 여객기가 이륙 직후 엔진 트러블로 나하공항에 긴급 착륙해 승객이 탈출용 슈터를 사용해 긴급 탈출했습니다. 탈출 시 3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고 운수안전위원회가 트러블의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전일공에 따르면 23일 오후 9시쯤 나하공항에서 사가공항으로 향하던 전일공 1502편 보잉 737형기에서 이륙 직후 엔진 오일의 온도가 높아진 표시를 조종사가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표시가 나온 우측 엔진을 정지시키고 나하공항으로 기수를 돌려 오후 10시쯤 긴급 착륙한 뒤 유도로에 정지했습니다. 이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 152명과 승무원 6명은 탈출용 슈터를 사용해 긴급 탈출했고 탈출 시 승객 3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소방차가 출동했으나 착륙했을 때는 엔진에서 불이나 연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운수안전위원회는 사고로 이어질지도 모를 중대 인시던트에 해당한다며 앞으로 조사관 2명을 현지에 파견해 트러블의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1: 독일에서 철도의 최신 기술을 모은 세계 최대급 박람회가 22일 개막해 일본을 비롯한 각국 기업이 AI와 로봇을 활용한 기술 등을 출품했습니다. 이 박람회는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2년에 한 번 열리는데 이번에는 59개국에서 3,100여 개의 기업과 단체가 참가했습니다. 박람회장에는 장거리 열차와 노면 전차 등의 최신 차량과 더불어 유럽이나 일본 등의 철도 업계에서 인력 부족이 과제가 되는 가운데 AI와 로봇을 활용한 기술이 다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본에서 참가한 지바시의 기업은 선로 상황을 드론이 자동으로 비행해 촬영함으로써 AI로 이상이 없는지 분석하는 시스템을 출품했습니다. 현장으로의 이동이나 육안에 의한 작업을 줄임으로써 재해 후의 복구나 노후화 대책 시에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점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스트리아 기업이 출품한 선로 보수에 사용되는 최신 차량은 주행 중에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AI로 분석해 이상을 검지하거나 기계를 제어합니다. 박람회를 주최한 기업 담당자는 세계적으로 인력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AI와 로봇은 기술 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0: 자연과학 분야의 논문 중에 주목도의 지표가 되는 인용 횟수가 많은 논문의 수를 세계의 나라와 지역으로 비교한 결과 일본은 13위로 역대 최저였던 2023년의 조사로부터 4년 연속 같은 순위를 기록해 계속 저조합니다. 문부과학성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는 일본의 과학연구의 현 상황과 과제를 분석하기 위해 매년 세계의 연구 동향 등을 종합하고 있습니다. 이 중 2024년까지 3년간 세계의 나라와 지역에서 발표된 자연과학 분야의 논문에 대해 주목도의 지표가 되는 다른 논문에 인용된 횟수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각 연구 분야에서 상위 10%에 들어간 주목도가 높은 논문의 수는 연간 평균으로 1위인 중국은 약 8만 4,400편, 2위인 미국이 약 2만 9,900편, 3위인 영국이 약 7,700편이었습니다. 일본은 3,163편으로 13위를 기록해 역대 최저였던 2023년의 조사로부터 4년 연속 같은 순위로 나타났습니다. 1980년대부터 90년대 전반까지는 미국, 영국에 이어 3위였으나 그 후에는 하락 경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상위 10%에 들어간 논문의 수에 대해 연구 주제별로 더 자세히 분석하면 일본은 양자역학이나 인공지능, 기계학습 등 최근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분야의 논문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밝혀져 순위가 저조한 하나의 요인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는 인공지능 등 새로운 분야에서 젊은 연구자를 어떻게 늘리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가 과제라고 분석했습니다.
1: 다카이치 수상은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방문 중인 뉴욕에서 23일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회담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양쪽의 확대 등 유엔 개혁의 필요성을 전했습니다. 한편 핵미사일 개발과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조선에 대한 대응에서도 협력해 가기로 뜻을 같이했습니다.
0: 모태기 외상은 23일 방문 중인 뉴욕에서 핵실험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CTBT,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발효를 목표로 하는 외상회의에 참석해 북조선의 핵미사일 개발의 진전 등을 근거로 조기 발효를 위해 힘 닿는 대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장은영, 이홍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0과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에 대해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탐이 음대생 유기와의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0: 그럼 제3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메론 파페데 고자이마스. 맛있어.
3: 탐, 유기산토 도코데 아타노?
4: 베트남데스. 小学校で 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3: そうだったの。
4: はい。 ゆうき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점원이 파르페를 들고 나왔습니다.
2: 멜론 파페데 고자이마스.
0: 멜론 파르페입니다.
1: 그걸 본 탐이
2: 맛있어.
0: 맛있겠다.
1: 파르페를 먹으면서 미아가 묻습니다.
3: 탐, 유키산토 도코데 아타노?
0: 탐, 유키 씨하고 어디에서 만났어?
1: 탐이 대답합니다.
4: 베트남です.
0: 베트남요.
4: 小学校で 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
0: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4: 一緒に 歌ったり 踊ったりしました.
0: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1: 그 말을 듣고 미아는
3: そうだったの.
0: 그랬구나.
1: 그러자 탐이 말합니다.
4: はい. 유키さんに 会いたいです.
0: 네. 유키 씨를 만나고 싶어요.
1: 탐은 유키하고 같이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하면서 아주 즐거웠나 봅니다.
0: 탐이 유키하고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메론 파페데 고자이마스. 맛있어.
3: 탐, 유키산토 도코데 아타노?
4: 베트남데스.
3: 小学校で
4: 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 一緒に歌ったり 踊ったりしました.
3: そうだったの.
4: はい. 유키さんに 会いたいで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4: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0: 이걸 배우면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 등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一緒に는
0: 같이,
5: 歌ったり는
0: 노래를 부르다,
5: 歌う의
0: 어미가
5: たり가
0: 된 형태입니다.
5: 踊ったり또
0: 춤을 추다,
5: 踊る의
0: 어미가
5: たり가
0: 된 거죠.
5: しました는
0: 했어요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여러 행위 중에서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말할 때는 동사의
5: たり
0: 형태를 사용합니다. 동사의 たり는 태형의 어미 태를 たり로 바꾸면 되죠.
1: 오늘의 중요 표현에서는 탐과 유키가 베트남에서 여러 가지 같이 한 것 중에서 노래를 부른 것과 춤을 춘 것 두 가지를 예로 들어서 우따따리, 오도따리라고 한 것이군요.
0: 그렇죠. 과거에 한 일이니까 뒤에 했어요.
5: 시마시다를
0: 붙인 거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우따따리, 오도따리 시마시다. 一緒に 歌ったり 踊ったり しました.
0: 그럼 앞으로 홋카이도에 가려는 관광객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을 얘기하는 대화를 들어보세요.
6: 홋카이도에 何をしますか? ハイキングをしたり 온천에入ったり したい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홋카이도에 何をしますか?
1: 홋카이도에서 뭘 할 거예요?
5: 홋카이도에
0: 는 홋카이도에서
5: 何をしますか?
0: 는뭘할거예요?입니다.
6: 하이킹을したり온천에入ったりしたいです.
1: 하이킹을하거나온천에들어가거나하고싶어요.
5: 하이킹을したり
0: 는
5: 하이킹을する
0: 하이킹을하다의타리형이고요.
5: 온천에入ったり
0: 는
5: 온천에入る
0: 온천에들어가다의타리형입니다.이문장에서는앞으로하고싶은것을말하고있으니까마지막에하고싶어요.
5: したいです
0: 라고했는데요.이처럼다리는과거에한일에도또앞으로할일에도사용할수있습니다.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하이킹을したり온천에入ったりしたいです.하이킹을したり온천에入ったりしたいです.
0: 다른예로연습해볼까요?오키나와를여행했는데오키나와에서뭘했느냐는질문을받았다고가정해볼까요?쇼핑을하거나바다에서헤엄치거나했어요라고말해보세요.쇼핑을하다는
5: 가이모노스르가이모노스르스르
0: 하다의다리형은
5: 시다리
0: 입니다.바다에서헤엄치다는
5: 우미데오요그우미데오요그
0: 헤엄치다의다리형은
5: 오요이다리오요이다리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6: 가이모노오시다리우미데오요이다리시마시다가이모노오시다리우미데오요이다리시마시다
0: 오늘의추가표현은파르페를보고탐이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2: 맛있어!
5: 맛있어!
0: 는맛있겠다라는뜻입니다.먹으면서맛있다고말할때는
5: 맛있이
0: 라고하는데먹기전에맛있겠다라고말할때는
5: 맛있어
0: 라고합니다.
1: 네,여러분도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맛있어!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メロンパフェでございます.おいしそう!
4: タム、ユウキさんとどこで会ったの?
3: ベトナムです。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2: そうだったの。
3: はい。ユウキさんに会いたいです。
6: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1: 이어서カイト의식문화소개코너입니다.
0: 대화에서탐이멜론파르페를먹었는데요.그래서오늘은일본의단과자에대해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일본에는화과자나양과자등아주다양한과자가있는데요.
0: 그렇죠.양과자중에는스펀지케이크에생크림이나딸기를얹은쇼트케이크처럼일본에서보완해낸것도많죠.대표적인화과자로는떡이나쌀과자,만주가있는데요.여름에는빙수,겨울에는하트를달콤하게조린단팥죽등계절마다맛볼수있는것도많습니다.겉모양을중시하는것도일본단과자의특징인데요.봄에는벚꽃을소재로한과자,여름에는별하늘이나맑은계곡물등을표현한청량감넘치는과자가눈길을끌죠.
1: 네,맛도물론이지만겉모양도예쁜일본의단과자를여러분도드셔보세요.
0: 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